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루라도 빠른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 800명이 참가한 30일 집회에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원자 등이 도쿄 치요다구에서 열었으며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했습니다. 이 중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납치 문제 해결은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다른 나라에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 가족의 인연을 끊어놓는 인권 침해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에게 우리는 절대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국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메구미 씨의 어머니로 90세인 사키에 씨는 벌써 50년 가까이 싸워왔다며 메구미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당시에는 매일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살아있어달라고 그것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부모 세대 가족이 건재한 동안 모든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이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거듭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카이치 수상은 남겨진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며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하고 내 대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재임 중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조 양측의 상호 번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며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김정은 총비서와 내딛고 싶다고 말해 일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해결을 위한 대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 지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안규배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안규배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30분간 실시됐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외에 양국 방위당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흐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조기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기자단에 정식으로 한국 방문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코이즈미 방위상이 싱가포르 방문 중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코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코이즈미 방위상은 올해 3월에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폭넓은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무거워 조속히 업무에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3월의 정상회담도 근거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이 이른바 5개 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설명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대처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사태에도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 필리핀 등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 각국 방위 담당 각료 등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가 무인 잠수정 개발 등 연대 강화를 확인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이를 견제하는 한편 타이완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는 30일 안보 체제인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 부대를 내년부터 호주에 교대로 파견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국방대학의 멍샹칭 교수는 30일 회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제3국을 표적으로 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역 평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한 한편 미국의 타이완 무기 매각 등에 관한 질문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완 독립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이것이 레드라인이므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우리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 등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관계자는 협상 담당자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핵 문제에 관한 협상 개시 등 양해각서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이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여러 매체들은 양해각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을 맡고 있는 레자이 씨는 30일 SNS를 통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봉쇄의 계속과 협상에서의 과도한 요구는 협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에 관한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CNN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항행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이란은 오만과 협력해 항행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익한 합의만을 맺는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 袋.
1: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타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못 들은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의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신데요. 네, 90세가 넘은 지금도요, 일본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못 들은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바로 한화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이십니다.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김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아주 재밌고 즐겁고 네.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산 역사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뭐 교재도 없고 학습법도 없는 시절에 교재부터 네. 학습법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나 어떤 학생들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NHK의 국제국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64년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아, 예, 그때부터 예, 도쿄올림픽
0: 그렇죠.
1: 그때부터 신세를 지기 위해서 NHK에서 그 출연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가지고 일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0: 네.
1: 그전 수입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방송을 하니까 뉴스를 읽고 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 한국의 서울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0: 아.
1: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무슨 일 있으면은 잘 있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0: 그렇죠.
1: 전화는 못하고 그랬는데 편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똑같은 시일. 아, 잘 있구나. 그러게 안심도 하고 아주 효성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지냈는데
0: 네.
1: 그때 아, 여기저기서 그, 저 말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게 저 이 의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NHK가 이제 36년 동안 일하고 있던 NHK가 마감이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날 임시에 여기저기서 취재가 NHK는 내일 내가 방송할 때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호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내용으로 또 김유호이라는 이름으로서 방송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국제방송으로 전파로 일본의 NHK의 전파로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끝났을 때 여기저기서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0: 네.
1: 동아일보의 사람이라고 하는 코너에 소개를 이제 크게 일면에 소개를 해가 그게 소개가 돼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본에서도 날 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신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냐면 아사히 신문이라고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 동아일보가 그 신문사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어요. 그에다가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 갔는데 거기 나타난 사람이 그 지나다가 그 산에서 그물 내에서 만났는데 어찌 본 사람들 알더니 선생님 그래 무슨 말이냐지 아사히 칼처 센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때도 74년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교실을 갔다가 한 교실에 20명 이상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공부했던 사람들이 예, 많다고
0: 기자가 된 거네 그중에서
1: 근데 그 사람이 예, 정치부에 있는 부장으로 있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만났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우리 신문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기자를 그 자리에 불러가지고 시도라고 하는 안 있어요, 시도. 사람이.
0: 네.
1: 사람이라는 나는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뭐래. 아, NHK도 해방이 되고, 거기서 구속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일본하고 한국하고 건널목이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아 일본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또 일본을 아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일본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걸 그대로 신문에 놨더니 거기서 또 신문에서 책을 써달라고 한국 책을 써달라고 아 여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네. 예, 16권을 썼나? 어. 네, 지금 기억이 나.
2: 정말 엄청난 인연이네요. 네. 네, 네. 네. 이바라기 노리꽃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주에도 선생님께서 초반 부분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바라기 노리꽃씨와의 인연, 그리고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1: 네, 이바라기 노리꽃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가 좋아요. 좋은 말이고, 일본의, 일본 사람들의 가르치는, 버릇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저 목표라고 할까, 저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자립이에요, 자립. 아, 네. 자립이지, 남을 의지하지 말라.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바라기 노리꽃이 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를 갖다가 배운 분이 이바라기 노리꽃인데, 아사히 칼자 센터에서 공부, 그 사람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난 한 20명이 있었으니까, 교실에. 근데, 아, 누가, 조쇼키치라고 하는 도쿄 외국어 대학에 선생으로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책을 냈어요. 서울 유학생, 유학생님 있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분이, 조쇼키치 선생이, 선생님, 날 보고 하는 말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 김용 선생님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제자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주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바라기 노리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 없다고 명단에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 본명을 쓰고 적시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그래서 이바라기 노리꽃이가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이바라기 노리꽃이의 인연이 그때부터입니다. 이바라기 노리꽃이의 인연이 뭐냐. 난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바라기 노리꽃이 덕택에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사는데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덕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글의 길? 한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예, 그 책에 나를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한 제 코너를 가지고, 제목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가르친 게 어떻게 유능하고 재미있는지, 이 선생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한국어도 그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네. 이바라기 노리꽃이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한국의 시인이라고, 한국의 시를, 현대 시를 갖다가 일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바라기. 예. 그때서 쭉 계속해서, 이바라기 노리꽃씨가 발달센터에서 배운 그 시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바라기 노리꽃씨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같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끌려가는 거야.
0: 지금 이제 60년간 이렇게 양국이 어떤 가교처럼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또 아니면 정치 이러한 뭐 파도라고 그럴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런 것을 또 뭐 파도를 타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1: 아, 그렇죠. 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아실 줄 알지만,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살이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한국의 나쁜 점만을 소개하는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듣기도 거북하고, 그거 갖다 또 방송을 해야 되고, 아주 힘든 적이 많이 있었고, 그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아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일본은 전쟁을, 큰 전쟁을 지지 않았습니까? 패전국인데, 패전국에서 새로운 새 나라가 성립되면서, 좋은 나라, 그러니까 바른 나라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 이상적인 나라였다 꾸밀려고 일본 사람들은 큰 애를 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재 정권 생겼거든. 독재 정권 생기니까 이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 독재 정권을 갖다가 막 때리는 거야. 매일 비판을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는 거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0: 반성도 해야 돼요. 아이,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내가 본성, 그놈은 마찬가지죠. 본성. 그리고 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 그리고 내가 얘기를 좀 하기가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난 일본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그 신세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강연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소개되고, 인터뷰할 때마다 나 반드시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나는 후회 안 합니다. 한국에 돌아서 사는 것도 일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2: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가교 역할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애청자들 가운데 또 한국어, 또 조선어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또한 말씀 격려 메시지 해주시죠.
0: 네, 옛날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용,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 그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일본에, 한국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사느냐, 몇 끼냐, 세 끼냐, 네 끼냐 하는 식으로, 모를 정도로.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정보거든, 그게. 그 정보가 참 재밌다고 그래서 통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정보가 그냥 범람하는 친구. 그런 사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노래를, 한국 노래만 배워가지고도 충분히 한국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완전히 일본적이에요. 어머니, 일본말 잘해. 한국말 잘해야지 한국말을 할수 있는데, 일본말도 할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난 밖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큰아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던 아이가, 무시하고 한국에 외면하고 살던 아이가, 지금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나도 통해요. 단어 가지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정보 수집을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0: 그럼요.
1: 하는데요.
2: 그렇죠.
1: 앞으로의 이 일한 관계를 짊어 나갈 이 차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네, 들리지만 그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건 제일인데,
1: 네.
0: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한국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나쁘게만 말할 것이 아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건 뭐 어쩌잖아요. 이사 없이, 이사를 하지 않고서 사는 사회인데, 나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한국 사람도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일본은 재해국입니다. 그저 범람하면서 그 재해만 있고 지진이 있고 태풍이 오고 날씨가 고약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나라에서 그냥 재해 속에서만 사는 사람, 재해와만 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나는 한국에 없는 것이 지진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도 지진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을 갖다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고 한국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을 갖다 통해가지고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놔둬도 자연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대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가지는 한국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니까 아주 내가 죽겠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가면 외국 가면 어때요?
1: 선생님께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도전이니까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도전도 없는데 네, 그저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좋은 소식만 듣고 네 나쁜 소식은 일본에 좋은 데 뭐 말을 지금도 일본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배우려고 하면 한 가지만 배워라. 나쁜 말은 배우지 말고 좋은, 그러니까 칭찬한 말만 배워라. 그러면 일본에서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네. 한국도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일본 사람 놀라는 것은 그냥 잡소리, 개소리 만난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그게 난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사는 거지.
1: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저희들도 많이 그 역사와 당시 환경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옛날에 마이크 스튜디오 안에서 쓰는 마이크는 다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1: 네. 네.
0: 아주 기념으로 삼겠습니다.
1: 많은 청취자들이 아주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네,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김유용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나카페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주에 걸쳐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루라도 빠른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 800명이 참가한 30일 집회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원자 등이 도쿄 치요다구에서 열었으며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했습니다. 이 중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납치 문제 해결은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다른 나라의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 가족의 인연을 끊어놓는 인권 침해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에게 우리는 절대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국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메구미 씨의 어머니로 90세인 사키에 씨는 벌써 50년 가까이 싸워왔다며 메구미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당시에는 매일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살아있어달라고 그것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부모 세대 가족이 건재한 동안 모든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이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카이치 수상은 남겨진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며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하고 내 대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재임 중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조 양측의 상호 번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며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김정은 총비서와 내딛고 싶다고 말해 일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해결을 위한 대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안규배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안규배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30분간 실시됐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외에 양국 방위당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흐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조기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기자단에 정식으로 한국 방문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코이즈미 방위상이 싱가포르 방문 중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코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코이즈미 방위상은 올해 3월에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폭넓은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무거워 조속히 업무에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3월의 정상회담도 근거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이 이른바 5개 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설명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대처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사태에도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 필리핀 등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 각국 방위 담당 각료 등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가 무인 잠수정 개발 등 연대 강화를 확인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이를 견제하는 한편 타이완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는 30일 안보체제인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 부대를 내년부터 호주에 교대로 파견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국방대학의 멍샹칭 교수는 30일 회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제3국을 표적으로 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역 평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한 한편 미국의 타이완 무기 매각 등에 관한 질문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완 독립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이것이 레드라인이므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우리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 등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관계자는 협상 담당자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핵 문제에 관한 협상 개시 등 양해각서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이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여러 매체들은 양해각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을 맡고 있는 레자이 씨는 30일 SNS를 통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봉쇄의 계속과 협상에서의 과도한 요구는 협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에 관한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CNN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항행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이란은 오만과 협력해 항행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익한 합의만을 맺는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2: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오야?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2: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おや?大丈夫?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おや?大丈夫?顔が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 袋.
1: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다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다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못 들은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의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신데요. 네, 90세가 넘은 지금도요, 일본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못 들은 이야기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바로 한화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초대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이십니다.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김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아주 재밌고 즐겁고 네. 놀라운 이야기를 예,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정말 산 역사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뭐 교재도 없고 학습법도 없는 시절에 교재부터 네. 학습법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나 어떤 학생들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NHK의 국회의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64년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아. 그때부터 도쿄올림픽.
0: 그렇죠.
1: 그때부터 신세를 지기 위해서 NHK에서 출연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가지고 일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네. 그전 수입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네. 방송을 하니까 뉴스를 읽고 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 한국의 서울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무슨 일 있으면은 잘 있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서
0: 그렇죠.
1: 전화는 못 하고 그랬는데 편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똑같은 시기를 아, 잘 있구나. 그러게 안심도 하고 아주 효성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지냈는데 네. 그때 여기저기서 저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의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NHK가 이제 36년 동안 일해왔던 NHK가 마감이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날 임시에 여기저기서 취재가 NHK는 내일 내가 방송할 때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호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내용으로 또 김유호이라는 이름으로서 방송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국제방송으로 전파로 일본의 NHK의 전파로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끝났을 때 여기저기서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동아일보의 사람이라고 하는 코너에 소개를 이제 크게 일면에 소개를 해가지고 그게 소개가 돼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본에서도 날 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신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냐면 아사히 신문이라고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 동아일보가 그 신문사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어요. 그에다가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 갔는데 거기 나타난 사람이 그 지나다가 그 산에서 건물 내에서 만났는데 어찌 본 사람들 알더니 선생님 선생님 그래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사히 칼처 센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0: 그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으니까네. 상대방이 없어지고 사라지도 세상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일본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또 일본을 아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일본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걸 그대로 신문에 놨더니 거기서 또 신문에서 책을 써달라고. 한글 책을 써달라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1: 네.
0: 16권 썼나? 지금도 기억이 나네.
1: 엄청난 인연이네요. 네. 이바라기 노리꼬시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주에도 선생님께서 초반 부분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바라기 노리꼬시와의 인연, 그리고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0: 네, 이바라기 노리꽃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또그 시가 좋아요. 좋은 말이고, 일본 사람들의 가르치는, 버릇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까,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자립이에요, 자립. 자립이지, 남을 의지하지 말라.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바라기 노리꼬시 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를 갖다가 배운 분이 이바라기 노리꼬시인데, 아사히 칼자 센터에서 공부, 그 사람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난한 20명이 있었으니까, 교실에. 그런데, 누가 조쇼키치라고 하는 도쿄 외국어 대학의 선생으로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책을 냈어요. 서울 유학생님이나 책을 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조쇼키치 선생님, 날 보고 하는 말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 김일용 선생님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주 유명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바라기 노리꼬시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 없다고 명단에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 본명을 쓰고 적시게 됩니다. 이게 팬네믹이 아니라 팬네믹. 그래서 이바라기 노리꼬시가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이바라기 노리꼬시의 인연이 그때부터입니다. 이바라기 노리꼬시의 인연이 뭐냐. 난 지금도 생각하지만 이 방송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이바라기 노리꼬시의 덕택에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사는데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덕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를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한 코너를 가지고, 제목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가르치는 게 어떻게 유능하고 재미있는지, 그 이선생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한국어도 그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바라기 노리꼬시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한국의 시인이라고, 한국의 시를, 현대 시를 갖다가 일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바라기. 그때서 쭉 계속해서, 이바라기 노리꼬시가 발달센터에서 배운 그 시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바라기 노리꼬시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같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끌려가는 게
2: 지금 이제 60년간 이렇게 양국이 어떤 가교처럼 활동을 해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또 아니면 정치, 이러한, 뭐, 파도라고 그럴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런 것을 또, 뭐, 파도를 타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0: 아,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아실 줄 알지만,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살이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나쁜 점만 소개하는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듣기도 거북하고, 그것도 또 방송을 해야 되고, 아주 힘든 적이 많아요.

0: 안 했었어. 그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은 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아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일본 전쟁을, 큰 전쟁을 지지 않았으니까 패전국인데, 패전국에서 새로운 새 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좋은 나라, 그러니까 바른 나라라고 그럴까, 저는. 이게 이상적인 나라 딱 꾸미려고 일본 사람들은 큰 애를 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재 정권 생겼거든. 독재 정권 생기니까 이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독재 정권을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비판을 하는 거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방송도 해야 돼요. 아이,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내가 본성, 근원은 마찬가지죠. 본성. 그리고 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 그리고, 내가 얘기를 좀 하기가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난 일본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2: 네.
0: 일본 사람, 그 신세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강연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소개되고 인터뷰 할 때마다 나 반드시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나는 후회 안 합니다. 한국에 돌아서 사는 것도 일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1: 네.
2: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가교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애청자들 가운데 또 한국어, 또 조선어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격려 메시지 해주시죠.
0: 네. 옛날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용,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일본에 한국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사느냐 몇 끼냐 세 끼냐 네 끼냐 하는 식으로 모를 정도로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정보가 좋게 그 정보가 참 재밌다고 그래서 통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정보가 그냥 범람한 그런 사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노래를 한국 노래만 배워가지고도 충분히 한국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완전히 일본적이에요. 그 어머니 일본말 잘해 한국말 잘해야지 한국말 할 수 있는데. 일본말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난 밖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큰 아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던 아이가 무시하고 한국에 외면하고 살던 아이가 지금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나도 통해요. 그 단어 가지고 그 정도.
1: 예.
0: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정보 수집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참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0: 그럼요.
1: 하는데요.
0: 그렇죠.
1: 앞으로의 이 일한 관계를 짊어 나갈 이 차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네. 들려주고 싶은 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건 제일인데
1: 네.
0: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한국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나쁘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건 뭐 어쩌잖아요. 이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한국 사람도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일본은 재해국입니다. 그저 범람을 하면서 그 재해만 있고 지진이 있고 태풍이 오고 날씨가 고약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날에서 그냥 재해 속에서만 사는 사람, 재화만 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나는 한국에 없는 것이 지진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에도 지진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전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을 다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고 한국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을 잘 통해가지고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나도 자연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대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나온 거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니까 아주 내가 죽겠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가는 외국 가는 것 같아요.
1: 선생님께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도전이니까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도전도 없는데 네, 그저 나는 그저 조용히 살피는데 좋은 소식만 듣고 네 나쁜 소식이나 일본에 좋은 점은 말을 지금도 일본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배우려고 하면 한 가지만 배워라. 나쁜 말은 배우지 말고 좋은,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만 배워라. 그러면 일본에서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네. 한국도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일본 사람이 놀라는 것은 그냥 잡소리 개소리만 난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그게 난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내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나름대로 사는 거죠.
1: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저희들도 많이 그 역사와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옛날에 마이크 스튜디오 안에서 쓰는 마이크는 다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1: 네. 네.
0: 아주 기념으로 삼겠습니다.
1: 많은 청취자들이 아주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네,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나카페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주에 걸쳐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못 들은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의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신데요. 네, 90세가 넘은 지금도요, 일본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못 들은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바로 하나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이십니다.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김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아주 재밌고 즐겁고 네. 놀라운 이야기를 예,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산 역사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뭐 교재도 없고 학습법도 없는 시절에 교재부터 네. 학습법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나 어떤 학생들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NHK의 국제국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64년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아. 예, 그때부터 예, 도쿄올림픽.
0: 그렇죠.
1: 그때부터 신세를 지게 해서 NHK에서 그 출연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가지고 일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0: 네.
1: 그전 수입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방송을 하니까 뉴스를 읽고 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 한국의 서울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0: 아.
1: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무슨 일 있으면은 잘 있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0: 그렇죠.
1: 전화는 못하고 그랬는데 편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똑같은 시일 아 잘 있구나 그러게 안심도 하고 아주 효성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지냈는데
0: 네.
1: 그때 아 여기저기서 그, 저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게 저 이 의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NHK가 이제 36년 동안 일해왔던 NHK가 마감이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날 임시에 여기저기서 취재가 NHK는 내일 내가 방송할 때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홍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내용으로 또 김유홍이라는 이름으로서 방송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국제방송으로 전파로 일본의 NHK의 전파로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끝났을 때 여기저기서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동아일보의 사람이라고 하는 코너에 소개를 크게 일면에 소개를 해가지고 그게 소개가 돼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본에서도 날 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신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냐면 아사히 신문이라고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 동아일보가 그 신문사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어요. 그에다가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 갔는데 거기 나타난 사람이 그 지나다가 그 산에서 그물 내에서 만났는데 어찌 본 사람들 알더니 선생님 그래 무슨 말이냐 아사히 칼처 센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때도 74년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교실을 갔다가 한 교실에 20명 이상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공부했던 사람들이 예, 많다고
0: 기자가 된 거네 그중에서.
1: 근데 그 사람이 예, 정치부에 있는 부장으로 있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만났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우리 신문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기자를 기자를 불러가지고 시도라고 하는 안 있어요. 시도 사람이
0: 네.
1: 사람이라는 나는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뭐래 아 NHK도 해방이 되고 거기서 구속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일본하고 한국하고 건널목이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아 일본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또 일본을 아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일본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걸 그대로 신문에 놨더니 거기서 또 신문에서 책을 써달라고 한국 책을 써달라고 아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네. 예, 16권을 썼나? 네, 지금 기억이 나.
2: 엄청난 인연이네요. 네, 네, 네. 네.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주에도 선생님께서 초반 부분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바라기 놀이꽃씨와의 인연, 그리고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1: 네,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가 좋아요. 좋은 말이고, 일본의, 일본 사람들의 가르치는, 버릇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저 목표라고 할까, 저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자립이에요, 자립. 네, 자립이지, 남을 의지하지 말라.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바라기 놀이꽃이 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시를 갖다가 배운 분이 이바라기 놀이꽃인데, 아사히 칼자 센터에서 공부, 그 사람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난 한 스무 명이 있었으니까, 교실에. 근데, 아, 누가 조쇼키치라고 하는 도쿄 외국어 대학의 선생으로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책을 냈어요. 서울 유학생, 유학생님 있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분이 조쇼키치 선생님 날 보고 하는 말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 김용 선생님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주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 없다고 명단에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 본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그래서 이바라기 놀이꽃이가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이바라기 놀이꽃의 인연이 그때부터입니다. 이바라기 놀이꽃의 인연이 뭐냐. 난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의 덕택에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사는데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덕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글의 길? 한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예, 그 책에 날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한 제 코너를 가지고, 제목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가르친 게 어떻게 유능하고 재미있는지, 이 선생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한국어도 그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네. 이바라기 놀이꽃이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한국의 시인이라고, 한국의 시를, 현대 시를 갖다가 일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바라기. 그때서 쭉 계속해서, 이바라기 놀이꽃이가 발달센터에서 배운 그 시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바라기 놀이꽃이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같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0: 지금 이제 60년간 이렇게 양국이 어떤 가교처럼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또 아니면 정치 이러한 뭐 파도라고 그럴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런 것을 또 뭐 파도를 타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1: 아, 그렇죠. 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아실 줄 알지만,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살이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한국의 나쁜 점만을 소개하는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듣기도 거북하고, 그거 갖다 또 방송을 해야 되고, 아주 힘든 적이 많아요.

0: 많이 했었어. 그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은 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아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일본은 전쟁을, 큰 전쟁을 지지 않았으니까 패전국인데, 패전국에서 이제 새로운 새 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좋은 나라, 그러니까 바른 나라라고 그럴까, 저는. 이게 이상적인 나라였다 꾸미려고 일본 사람들은 큰 애를 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재 정권 생겼거든. 독재 정권 생기니까 이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막 독재 정권을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매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비판을 하는 거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방송도 해야 돼요. 아니,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은, 내가 본성, 근원은 마찬가지죠. 본성. 그리고 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 그리고 내가 얘기를 좀 하기가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난 일본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2: 네.
0: 일본 사람, 그 신세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강연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소개되고, 인터뷰 할 때마다 나 반드시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나는 후회 안 합니다. 한국에 돌아서 사는 것도 일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1: 네.
2: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가교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애청자들 가운데 또 한국어, 또 조선어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격려 메시지 해주시죠.
0: 네. 옛날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용,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 그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일본에 한국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사느냐, 몇 끼냐, 세 끼냐, 네 끼냐 하는 식으로 모를 정도로.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정보거든 그게. 그 정보가 참 재밌다고 그래서 통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정보가 그냥 범람한 그런 사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노래를 한국 노래만 배워가지고도 충분히 한국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완전히 일본적이에요. 그 어머니 일본말 잘해 한국말 잘해야지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 일본말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난 밖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큰 아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던 아이가 무시하고 한국에 외면하고 살던 아이가 지금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나도 통해요. 단어 가지고 그 정도
1: 예.
0: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정보 수집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0: 그럼요.
1: 하는데요.
0: 그렇죠.
1: 앞으로의 이 일형 관계를 짊어 나갈 이 차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네, 들려주고 싶은 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건 제일인데
1: 네.
0: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한국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나쁘게만 말할 것이 아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건 뭐 어쩌잖아요. 이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한국 사람도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일본은 재해국입니다. 그저 범람을 하면서, 그 재해만 있고, 지진이 있고, 태풍이 있고,

0: 날씨가 고약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나라에서 그냥 제가 제 속에서만 사는 사람, 제 화만 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나는 한국에 없는 것이 지진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에도 지진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전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을 갖다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고 한국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을 갖다 통해 가지고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놔둬도 자연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대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가지는 한국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니까 아주 내가 죽겠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가는 외국 가는 것 같아요.
1: 선생님께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도전이니까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도전도 없는데, 예, 그저 나는 그저 조용히 살피는데 좋은 소식만 듣고, 네, 나쁜 소식이나 일본에 좋은 점은 말을 지금도 일본사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일본말을 배우려고 하면 한 가지만 배워라. 나쁜 말은 배우지 말고 좋은,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만 배워라. 그러면 일본에서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한국도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일본에서 놀라는 것은 그냥 잡소리 개소리 만나잖아. 그래서 아주 지금도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그게 난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내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나름대로 사는 거지,
1: 네,
0: 다들.
1: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저희들도 많이 역사와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옛날에 스튜디오 안에서 쓰는 마이크는 다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예, 아주 기념으로 삼겠습니다.
1: 많은 청취자들이 아주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네,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김용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나 카페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주에 걸쳐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루라도 빠른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 800명이 참가한 30일 집회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원자 등이 도쿄 치요다구에서 열었으며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했습니다. 이 중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납치 문제 해결은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다른 나라의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 가족의 인연을 끊어놓는 인권 침해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에게 우리는 절대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국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메구미 씨의 어머니로 90세인 사키에 씨는 벌써 50년 가까이 싸워왔다며 메구미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당시에는 매일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살아있어달라고 그것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부모 세대 가족이 건재한 동안 모든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이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거듭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남겨진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며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하고 내 대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재임 중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조 양측의 상호 번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며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김정은 총비서와 내딛고 싶다고 말해 일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해결을 위한 대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 지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안규배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안규배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30분간 실시됐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외에 양국 방위당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흐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조기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기자단에 정식으로 한국 방문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코이즈미 방위상이 싱가포르 방문 중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코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코이즈미 방위상은 올해 3월에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폭넓은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무거워 조속히 업무에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3월의 정상회담도 근거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이 이른바 5개 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설명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대처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사태에도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 필리핀 등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 각국 방위 담당 각료 등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가 무인 잠수정 개발 등 연대 강화를 확인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이를 견제하는 한편 타이완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는 30일 안보 체제인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 부대를 내년부터 호주에 교대로 파견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국방대학의 멍샹칭 교수는 30일 회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제3국을 표적으로 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역 평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한 한편 미국의

0: 네, 타이완 무기 매각 등에 관한 질문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완 독립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이것이 레드라인이므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우리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 등에 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관계자는 협상 담당자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핵 문제에 관한 협상 개시 등 양해각서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이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여러 매체들은 양해각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을 맡고 있는 레자이 씨는 30일 SNS를 통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봉쇄의 계속과 협상에서의 과도한 요구는 협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에 관한 입장 차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CNN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항행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이란은 오만과 협력해 항행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익한 합의만을 맺는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현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못 들은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의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신데요. 네, 90세가 넘은 지금도요, 일본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못 들은 이야기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바로 한화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이십니다.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김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아주 재밌고
1: 네.
0: 즐겁고 놀라운 이야기들
1: 예,
0: 많이
1: 그렇습니다.
0: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정말 산 역사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뭐, 교재도 없고 학습법도 없는 시절에 교재부터 학습법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나 어떤 학생들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2: NHK의 국회의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64년, 64년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도쿄 올림픽,
1: 그렇죠.
2: 그때부터 신세를 지기 위해서 NHK에서 출연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가지고 일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그전 수입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방송을 하니까, 뉴스를 읽고 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 한국의 서울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무슨 일 있으면은 잘 있나 알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었어.
1: 그렇죠.
2: 전화는 못하고 그랬는데, 편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언제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똑같은 시일. 아, 잘 있구나. 그러게 안심도 하고. 아주 효성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지냈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의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NHK가 이제 36년 동안 일하고 있던 NHK가 마감이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날 임시에 여기저기서 취재가 NHK는 내가 방송할 때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호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내용으로도 김유호이라는 이름으로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국제방송으로 전파로 일본에 NHK의 전파로서 방송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끝났을 때 여기저기서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동아일보에 사람이라고 하는 코너에 소개를 이제 크게 일면에 소개를 해가지고, 그게 소개가 돼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본에서도 날 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신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냐면, 아사히 신문이라고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 동아일보가 그 신문사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어요. 그에다가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 갔는데 거기 나타난 사람이 지나다가 그 산에서 그물 내에서 만났는데 본 사람들 알더니 선생님 선생님 그래 무슨 말이냐 아사히 칼처 센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때도 74년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교실을 갖다가 한 교실에 20명 이상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기자들이
1: 기자가 된 거네,
2: 네
1: 그 중에서.
2: 그럼 근데 그 사람이 정치부에 있는 부장으로 있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났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우리 신문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기자를 그대로 불러가지고 시도라고 하는 안이 있어요, 시도. 사람이라는 나는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뭐래. 아, NHK도 해방이 됐고, 거기서 구속이 끝났으니까, 난 이제부터 일본하고 한국하고 건널목이 될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그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안에서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일본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또, 일본을 아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일본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걸 갖다 그대로 신문에 놨더니, 거기서 또 신문에서 책을 써달라고. 한글 책을 써달라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16권 썼나? 지금도 기억이 나네.
0: 정말 엄청난 인연이네요.
2: 그래.
0: 이바라기 놀이꽃씨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0: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바라기 노리고시 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를 갖다가 배운 분이 이바라기 노리고시인데 아사히 칼자 센터에서 공부 그 사람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난 한 20명이 있었으니까 교실에. 그런데 아 누가 조쇼키치라고 하는 도쿄 외국어 대학의 선생으로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책을 냈어요. 서울 유학생, 유학생님 있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분이 조쇼키치 선생님 날 보고 하는 말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 김용 선생님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주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바라기 놀이것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 없다고 명단에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 본명을 쓰고 적시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그래서 이바라기 놀이것이가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이바라기 놀이것이의 인연이 그때부터입니다. 이바라기 놀이것이의 인연이 뭐냐. 난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이바라기 놀이것이 덕택에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사는데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덕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글의 길, 한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예, 그 책에 나를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한 채 코너를 가지고 제목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 이 가르친 게 어떻게 유능하고 재미있는지 그 이 선생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한국어도 그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 바라기 놓을 것은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한국의 시인이라고 한국의 시를 현대 시를 갖다가 일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바라기. 예. 그때서 쭉 계속해서 이바라기 놀이것이가 발달센터에서 배운 그 시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바라기 놀이것이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같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끌려가는 거야.
1: 지금 이제 60년간 이렇게 양국이 어떤 가교처럼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또 아니면 정치 이러한 뭐 파도라고 그럴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런 것을 또 뭐 파도를 타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0: 아 그렇죠. 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까지다 아실 줄 알지만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살이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한국의 나쁜 점만 소개하는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듣기도 거북하고 그것도 또 방송을 해야 되고 아주 힘든 적이 많이 있었고 그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아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일본은 전쟁을, 큰 전쟁을 지지 않았으니까 패전국인데 패전국에서 이제 새로운 새 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좋은 나라, 그러니까 바른 나라라고 그럴까 저는 이상적인 나라를 딱 꾸미려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애를 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재 정권 생겼거든. 독재 정권 생기니까 이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 독재 정권을 갖다가 막 때리는 거야. 매일같이 비판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비판하는 걸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방송도 해야 돼요. 아이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 내가 근원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내가 얘기를 좀 하기가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난 일본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네. 일본 사람 그 신세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에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어, 그것

0: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강연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소개되고 인터뷰 할 때마다 나 반드시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나는 후회 안 합니다. 한국에 돌아서 사는 것도 일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1: 네.
2: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가교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애청자들 가운데도 한국어, 또 조선어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격려 메시지 해주시죠.
0: 네. 옛날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용,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 그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일본에 한국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사느냐, 몇 끼냐, 세 끼냐, 네 끼냐 하는 식으로 모를 정도로.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정보가 좋게 그 정보가 참 재밌다고 그래서 통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정보가 그냥 범람한 친구 그런 사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노래를 한국 노래만 배워가지고도 충분히 한국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완전히 일본적이에요. 그 어머니 일본말 잘해 한국말 잘해야지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 일본말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난 밖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큰 아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던 아이가 무시하고 한국에 외면하고 살던 아이가 지금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나도 통해요. 그 단어 가지고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 가만 놔둬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정보 수집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그럼요. 하는데요. 아, 앞으로의 이 일한 관계를 짊어 나갈 이 차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네, 들려주고 싶은 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건 제일인데
1: 네.
0: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한국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나쁘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건 뭐 어쩌잖아요. 이사 없이, 이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한국 사람도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일본은 재해국입니다. 그저 범람을 하면서, 그 재해만 있고, 지진이 있고, 태풍이 오고, 날씨가 고약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나라에서 그냥, 제가 재해 속에서만 사는 사람, 재화만 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나는 한국에 없는 것이 지진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에도 지진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전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을 다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고 한국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을 잘 통해가지고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나도 자연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대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니까 아주 내가 죽겠어요. 한국에서 외국 가는 것 같아요.
1: 선생님께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도전이니까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도전도 없는데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좋은 소식만 듣고 네 나쁜 소식이나 일본에 좋은 점은 말 지금도 일본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배우려고 하면 한 가지만 배워라. 나쁜 말은 배우지 말고 좋은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만 배워라. 그러면 일본에서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네. 한국도 그걸 배워야 돼요. 이건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이번에 놀라는 것은 그냥 잡소리 개소리만 난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 네. 그게 난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내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나름대로 사는 거죠.
1: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저희들도 많이 그 역사와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옛날에 스튜디오 안에서 쓰는 마이크는 다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1: 네. 네.
0: 아주 기념으로 삼겠습니다.
1: 많은 청취자들이 아주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네,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나카페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주에 걸쳐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1: 유키가 미타이 데스.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유키는
0: 눈.
2: 미타이 데스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3: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2: 홋카이도니 이키타이 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2: 도모다치니 아이타이 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 데스. 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2: 미타이 데스. 유키가 미타이 데스. 유키가 미타이 데스.
3: 잘 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일본에 뭐가 싶어요?
4: 라멘을 먹고 싶어요.
0: 뜻을 확인할까요?
1: 일본에 뭐가 싶어요?
3: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0: 일본에는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2: 나니
0: 무엇을 사용합니다. 나니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2: どんな 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2: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4: 라멘가 타베타이 데스.
3: 라면을 먹고 싶어요.
2: 타베타이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3: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2: 일본에 뭐가 싶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 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2: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2: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0: 긴카쿠지의 가요는
2: 긴카쿠지니 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1: 긴카쿠지니 이키타이 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 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大丈夫?
2: 大丈夫?는
0: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2: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1: はい!
5: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1: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5: 北海道? いいね!
1: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5: 오야?
1: 大丈夫? 顔が 赤いよ.
6: 하루
3: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3: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3: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루라도 빠른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 800명이 참가한 30일 집회에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원자 등이 도쿄 치요다구에서 열었으며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했습니다. 이 중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납치 문제 해결은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다른 나라에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 가족의 인연을 끊어놓는 인권 침해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에게 우리는 절대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국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메구미 씨의 어머니로 90세인 사키에 씨는 벌써 50년 가까이 싸워왔다며 메구미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당시에는 매일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살아있어달라고 그것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부모 세대 가족이 건재한 동안 모든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이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카이치 수상은 남겨진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며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하고 내 대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재임 중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조 양측의 상호 번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며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김정은 총비서와 내딛고 싶다고 말해 일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해결을 위한 대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안규배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안규배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30분간 실시됐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외에 양국 방위당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흐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조기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기자단에 정식으로 한국 방문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코이즈미 방위상이 싱가포르 방문 중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코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코이즈미 방위상은 올해 3월에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폭넓은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무거워 조속히 업무에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3월의 정상회담도 근거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이 이른바 5개 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설명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대처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사태에도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 필리핀 등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 각국 방위 담당 각료 등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가 무인 잠수정 개발 등 연대 강화를 확인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이를 견제하는 한편 타이완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는 30일 안보 체제인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 부대를 내년부터 호주에 교대로 파견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국방대학의 멍샹칭 교수는 30일 회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제3국을 표적으로 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역 평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한 한편 미국의 타이완 무기 매각 등에 관한 질문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완 독립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이것이 레드라인이므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우리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 등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관계자는 협상 담당자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핵 문제에 관한 협상 개시 등 양해각서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이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여러 매체들은 양해각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을 맡고 있는 레자이 씨는 30일 SNS를 통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봉쇄의 계속과 협상에서의 과도한 요구는 협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에 관한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CNN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항행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이란은 오만과 협력해 항행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익한 합의만을 맺는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about that,

たで。すぐ大阪に帰るさかい。死になや死になや。